0: I'm not worried.
1: 마지 마지.
2: 에? 마지?
1: 혼또 마지 마지.
3: 페페테테 레이온. 페페테테 레이온. 페페테테 레이온. Un jour moi j'irai au Japon.
1: 혼또니 혼또.
3: 페페테테 레이온.